0: 이거 그거 그스트메 세계니요.
1: 세계 토토는. 뭐 그다 göster yeterli bence. 그거 geri çek civan. 하디 지반, 바샤라 믿을 수 있는.